0: 상만이 아가나니겠다. 실론의 등탄은탕 박랑호 가리랑코 와수행아 응급반이 비등어 솔카리 주금목 리포트랑코 만수구자 구아텀급바랑나우니 아가나니겠다. 블라코 닥나스캉바 와치엠치엠 니플라니코 닥챙겐 아라 아바챙의 산디에 만급반이겠다. 이아라 달베야 세롱자 니바 바노바 멍사 세롱급바송 나바 동아 중화그다 사키랑코 만나하오데 솔카리 야오버스타코 남매답게 니로카니코 닥겐 아라 독니스코통 아루울라오 동급바 졸랑어 톰톰하니 날조가니 아루니암코 락키나그다 나가니 동호데 크라그다 감코 가겐 집미니사 코나트케 상마니 다 알로 아가나니겠다 폴리티컬 파티랑아라 앞산 망송하니오 레무캉하니 아루 소셜미디아오 멍승하코 만나니나 아그리바 나가니 동아 아루 당감급봉 나그다 니암오 방착게 아루 돌답게 감가 아니랑 난급바 옹아 우니아가나니겠다 디지털 플랫폼랑아라 만디랑코 난그름 그릇나겠다 낙착엔 치모바 망락급바 폴리티컬 파티랑코 그릇나겠다라 루타 소매랑나 범치페 밤메 남메 니록슴삭게 감가 아니오사 방착가 나도 바잉급바 폴리티컬 돌랑니금은 승아니랑나 아간착갱온와 제돌사 파티니 금은바 전압베 아가나겠다 제착가하 Muata Association of Meghalaya Wamangni Kasusaka Parangko Snigpa Umai National Youth Muay Thai Championship ko Jun sa tarikuni Jun bonga tarikuna Uttarakhand no ungat kapao Chiani jamano Saidenni Indoor Stadium mo mandir aniko takaha Meghalaya ni sakso tuksku Kasusaka Parang gir chasasni medal rangko chiaha jionin Gold ge sotbri, silver ge sotbribri, aru bronze ge kukulkutam medal rangko chemung. Dam kolusku adok rangni gisepo national championship ongaha. Association ni president Angelus Sun kasusagapa rangko di mutelaha, aru sports authority rangko wamani dakchakanina mutelplaha. Walponsa Zinia Urianni international lo chisokani aru makangchi kasusani gamanba janapi aganangaha. Association이 아가나니겠다. 와망 막강치 national competition랑 옥나 맹급바랑나 제다께 막강버시 national games 옥나 맹급바랑나 가수사급바랑코 트렌 강구겐 나우코브랑호바 나타나스 강성사대 코브니 가타비처럼코 그나테나 안티오데야치 기스코 나갔다코 만엔바 바탕바버시 지근이나 소울카리 감코 가잉아 은혜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라 모디 아가나 아카스원이버시 소스쿠가 빠니코 마니아 실롱어 가리랑코 와스웽한 급바라 마누바 멍사셀 옹급바산 옹나바동아 안내 칩 미니스터 코나트 케상마 아가나 그참 캐비넷 미니스터 제임스 피 케상마 라자사바 일렉스나 실롱어 노미네이션 파일카아 달니 코보랑이랑 선사칸티코니아 코보랑코 크나툼 수안이나 무텔라 아로 왈남 연아카소니 실롱 아츠 코보랑
1: You are listening to the news in Garo language, which came to you from Akashvani Shillong. This is Akashvani FM Jongpi at 103.6 MHz. Pilayas komentani ko kubor hakintin Garo kulawan lamshipi na ka Akashvani Shillong. Kini kini ka Akashvani FM Jongpi si spalai pindriyo MHz. Dear listeners, once again, we welcome you all to the show, the daily show, coming to you from Akashvani FM, Jongpi, at 103.6 MHz. And yes, that is Easy Drive. This is the first segment of the program. And yes, we'll start off the program with a track called The Rip by the band called Portishead, one of my favorite bands out there if you're into trip hop. All right, so friends, we hope that you'll have a wonderful time with us here, wherever you are, whether you are home or whether you're cruising down the road or just taking an evening walk, make sure that we will be there accompanying you with these amazing music from our station, Akashvani FM, Jongpi.